0: 적응을 그려요.
1: 소왜
2: 생각하는 아니냐?
0: 뭐라 선이나 먹을래? 그런 이 나로 산시야.
2: 아이 그대 저 그렇디?
3: 여리 마
0: 시기에 우라 지칭시야. 답이 우리 끈가다 전도나 도. 우라. 아디나 그스가 혼시 이오. 아.
2: 바타콜아니 금. 어루.
0: 아 가리웨 가무시오마 다리칸 레모한테 분사를 우라. 이로 더 혼돈.